0: 가래 줘서 보시
1: 분예난 노트르겐들은 가슴 벌로치 스틀란 노래 그것은
0: 해시로는 해제 그럭진다 개소리 이럴 것이 편 뜯을 거이다 그래야지

0: 그랬지 남군
1: 기절이 흐르글지 흐르기 어떻냐 보지 아발 올라지 부먹은다 앙앙한 머릇 돌지 아두 후레 내 하나긴 가다 난 적세지 사가
0: 연애한
1: 그래 허리 왕소시

0: 忙的为的很堵着的记得可惜那我把的里儿就在七百的鬼别看把的多把的无人都给包了干干的那个说的哈拉大姑娘跟他们家看把的他们干嘛我的心里用的
1: 你妈的嘎西诺一屋的路可多的
0: 包个到一间的平地还个喊把他他干过去
1: 마르가 신 r 로 a 복 a 이
0: i 들 바라 u 돌 u 라
1: 이 g 전 o 갔 d
0: 발 a 서 a t 도 u 게 어시 a r 이
1: m 은
0: n 화 t 도 g 게 a 복 t 바 e r 의 a l 바 a s o Hoy d o l 보 e or she got away.
1: Evos of Hoy Dolge,
0: what? Box in
1: the bottom of
0: the w o r
1: 印度王苏西一
0: 特别人都说了个
1: 记得你那个就是给的清楚
0: 把人给的些家伙好了也先把你特别人都能操心
1: 杨泽林哈
0: 了那份也吞了个不了
1: 也不把我也是没有个个
0: 人感觉跑不开腿脚死了
1: 凭着
0: 你还怎么来了呢
1: 人说王莽
0: 印度这样说啊
1: 这是你不知道
0: 这样说啊
1: 杨泽一
0: 会儿结果儿子那些你
1: 里有
0: 安心的嘛特别的说王莽
1: 何不认
0: 不也吧저인하긴가게돌지럭선돌
1: 우주린
0: 세돗와시리앞이아소히누이
1: 인도은우르거잡지족선와시리무도롯더
0: 착우주린세돗다
1: 득시하라텐디하간돌무도럭
0: 선돌하간이지나
1: 빈번우르거잡스는후흔
0: 왕소시인다득시하라
1: 비우주선

0: 정말 왕랑의 모두를 쓰리였지. 징글단
1: 마르가신
0: 우드랍 가시자란 거시비치기 달아라.
1: 동락이 늙으리올라.
0: 원스크린 가지나 뻘
1: 으뜸뜸
0: 으뜸뜸 으뜸 잡질라
1: 으뜸 따뜻을
0: 말보았소.
1: 두르뿐직 두스물
0: 가르나.
1: 두르뿐직 두스물
0: 벌 늙도 왔으나
1: 비스킨 으뜸들이
0: 송작품 벌
1: 원진
0: 청샹
1: 왕등유 리부상수 孝顺지
0: 치르린두스물이 송자회해내벌
1: 월진이
0: 왼쇠 우순
1: 따스마왕망
0: 셜그자북따스란
1: 타두르부운
0: 무대체가
1: 애니발라금을
0: 들어오니기 다든 송아답벌 바라봐.
1: 허즈민우들 무거지금신비
0: 대든의
1: 무뜰룩
0: 사트
1: 으뜸
0: 등허가는 몰래서 원스케프트로 흐르글스와 흐든산내 졸렌다트로 벌벌 불 으뜸이와 수토해로라
1: 두어를 번역 두스물
0: 가르짓 복지진의 음내도 도시야리 훈련합지
1: 대리와들을 통역이
0: 조마맛 말해가서 가시나 내가라가나
1: 딱그벌벌 으뜸드니 아딴 무칠가 넣었대
0: 다루야
1: 너글을 우드러
0: 송어자마트로 운우우정에 송어자마
1: 임시에 이러면 우드르우드르
0: 이름을
1: 우드르우드르
0: 송어자마트려나
1: 벌룩을 느낀
0: 울대가 닥치긴 벌회 느낀 벌 야벌라
1: 으앗
0: 흐든산에는 혹찬들
1: 혹찬은 귀치네
0: 겸을 든다 자산 으뜸드니 말렸어 투르차가다 떳잖아 송어자마로 하네
1: 이모
0: 송을 다 끊어다니 해머라
1: 노래바이야 두스물 후레나
0: 스네 다래가 으니 무대링

안돌아라 가복들아 내놔. 이놈들 뒤에 다니 우럭단 자들 나쁜 말들 왔어 미셰. 헬 월틴 왔어라. 월틴이 대들 무너졌더니 하지. 다음에도 셰흐틀렌 얼킬 여러분 고스만날 것. 원등이 될라. 시구라를 해 우찌할게. 월틴 증상 하실지 물뜸는다 막든 한. 왕망의 여부사지의 대들 덕분에 응도 덕분에 안도나는 여러분 어찌라도 오늘 그토록 우리 앞에 가지를 잊는 것 체름에 막지에 말가롭다 그때와 만에 한 월듯 후식자불렁 어다와 여하마지 왕등이 여러분이서 벌제 다 나를 문제로 오시구나 여러분 우리 일러가는 거야 어다 밑 늙은 장관을 벗어 주례기 계속 가봐라 딱순 바람 샷끌에 나라 어린 오로 우일 바히는 이소 늙은 딸을 헤르글은 것 구실 와야지 왕망 알지라 원스크들 우리 이랬은 살다라 이루에서 왕소시 원순 이진에 스끌리기 알아 왕망 이진에 역두심을 벗은 돌단 뱉은 허르뻐 덕분제 얌석인같이 으스룩진 덤시뜩 말고 얌석들 예르강갑나 흔든 절제 되는 거야 따스깔에 허지민우들 해제 자기 후레치고라 은혜는 덕여도 이마 오늘 몇 번 외래서 월학내 대비해서 은거 두시자고 은하게 벌거나 왕망무친 흥음벌 만기하다 유로우체서 만약 무슨 월지 아버지는 와봐서 틀 봐서 선한다는 우리가 부럽게 틀 원해 선한게 월지 놈들 묻자 그든 사 속여봤어 그래 너 거기로 들어봐라 안 도나라 니네 우리 방 들어봐라 다들 웃을 수는 몰라 웃을 수는 못 올라 애니자 울 것대 장원이가 하는 자네 니 웃진 자기가 둘레고야 니가 속고 있니 요즘 회신우들 한월등이 대학되든 바꾸는 학생이 말고서 부스클이 세니 와봐라 은다설월 만에 민부마창 마창 말고라 하지 어린 것들 향조단 했나 여우유 위승하단 했나 각자 연설 우순 관례들 허례 보험 동반이 됐고 와봐라 이것들이 비밭대에서 듬지지 못하다 다 늙을 따라는 허야한 거구나 월순이 지금 서지걸라 누구든 늙은 자리 흩은 흩은 흩은 흩은 흩은 흩은 흩은 흩은 흩은 흩은 흩은 흩은 흩은 흩은 흩은 흩은 흩은 흩은 흩은 흩은 흩은 흩은 흩은 흩은 흩은 흩은 흩은 흩은 흩은 흩은 흩은 흩은 흩은 흩은 흩은 흩은 흩은 흩은 흩은 흩은 흩은 흩은 흩은 흩은 흩은 흩은 흩은 흩은 흩은 흩은 흩은 흩은 흩은 흩은 흩은 흩은 흩은 흩은 흩은 흩은 흩은 흩은 흩은 흩은 흩은 흩은 흩은 흩은 흩은 흩은 흩은 흩은 흩은 흩은 흩은 흩은 흩은 흩은 흩은 흩은 흩은 흩은 흩은 흩은 흩은 흩은 흩은 흩은 흩은 흩은 흩은